0: 마음 뭐 두플리기 사뻘리기 내 집불도 안 보고 왔다더서
1: 어디도 안 깨지나마
0: 갔다 물 관리 없으라고 왜
1: 한메일라로 도우스 짐불 기회 없으라고
2: 방금은 후스타라르